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cal,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7월 초 이튿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도나에서 기업 생산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일전에 교육부는 첫 번째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을 공시했는데 도나시 미래소학교가 명단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얼마 전 도나시는 극단적인 폭우를 겪었으며 관할 구역 내 100여 개 기업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산 재개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8월 11일 도나에서 기업 생산 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허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며 곤란 해결 조치를 가장 절실한 곳에 실시하고 따뜻한 봉사를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해 백방으로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도나시 장유식품유한회사, 방정농업기계장비제조유한책임회사를 찾아 피해 정도와 생산재개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복구, 자구조 작업을 전개해 현재 이미 생산을 회복했다는 것을 료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주문을 쟁취해 생산 진도를 만회하고 시장 점유율을 되찾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시 양급 정부에서는 앞장서 봉사하고 정밀 시책하며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 정황을 밀접히 추적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한 후 직면한 실제 곤란에 비춰 제때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안정과 효익 증대, 온건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재해가 발생한 후 도나시의 수십 개 의약기업은 공장 구역에 물이 차고 설비가 침수되며 감탕이 쌓여 생산 경영이 부득불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화강약업, 천보생물, 소륙약업, 복강약업, 오등생물, 삼구금복강, 카에다잉 의약 등 기업을 찾아가 감탕 제거와 소독, 설비 수리, 원재료 이송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재해 손실 산정과 보험 배상 신청 진척 정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속히 행동에 나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생산 회복을 전개한 것을 본 호가복은 기업에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흐름선, 특수설비 및 수도 전기 시설의 수리와 시험 조정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정상 생산을 회복하도록 힘쓰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시 양급 정부에서는 기업 봉사의 중심을 신속히 기업의 생산 회복을 돕는 대로 돌리고 기업이 보험 배상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손실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진도를 다그쳐 손실 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험 배상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발전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원을 실속 있게 잘하며 주동적으로 금융기구와 연계해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되고 금융 활수가 기업에 직접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검사, 생산자격 재심사 등 관건 고리를 면밀히 주시하고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최적화해 신속히 심사 비준하며 상급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밀접히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추적 처리해 관련 수속이 가장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재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림민덕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교류하면서 설비 피해, 생산 재개 계획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습격으로 이 기업 공장 구역의 침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에 달했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과 비축 원자재들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당면에 맑은 날씨를 다잡아 청결 소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피해 설비의 수리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이기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해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예정대로 건설돼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베인메이트 유업 유관회사에서 호가복은 설비 파손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단 본부와의 연계 소통을 다그치고 자금 조달, 생산 흐름선 건설 등 면에서 본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하고 만보화 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이번 홍수 재해는 기업의 생산 경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전주 공업 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박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와 시 양급 정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하는 것을 당면의 급선무이자 중대한 과업으로 삼아 공업 안정 성장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둘러싸고 실속 있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내놓고 제때 고효율적인 기업 지원 봉사를 제공해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보험기구가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손실 확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 심사, 비준을 실시하도록 독촉해 보험 배상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배상 효율을 높이

며 손실 확정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보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해 후 생산재개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증가한 천억 원 농업 지원 및 소형 영세 기업 지원 재대출 정책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금융기구에서 재해 기업의 용자 수요에 정확히 연계하도록 인도하고 우선 접수, 우선 심사 비준, 우선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재해 후 생산 재개, 설비 갱신, 생산 능력 복구 등 중점 분야의 자금 수요를 힘껏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다그쳐 계획하고 상급으로부터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홍수 방지와 배수, 도관망과 도로망 등 부대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선해 기층과 공업단지의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능력을 1층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공업 및 정보화구,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통계국 및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구, 성약품감독관리구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과 도나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일전에 교육부는 첫 번째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을 공시했는데 도나시 미래소학교가 명단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실험학교로 편입받아 도나시 중소학교 과학기술혁신교육의 훌륭한 발전 성과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료얀대 따르면 2025년 9월 학교가 성립돼 운영에 투입된 이래 도나시 미래소학교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에 입각하고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계통적으로 전방위, 립체화, 상시화의 과학기술 교육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교는 높은 표준으로 과학기술혁신교육 경성시설을 배치하고 표준화 과학기술혁신실험실을 건설하며 각종 디지털화 교학탐구 설비를 배치하고 AI 로봇, AI 체감운동장 등 지능화 교학설비를 혁신적으로 도입하며 지혜교실, 특색공능실을 기반으로 전업화, 현대화적인 과학기술혁신 교학진지를 건설해 과학기술혁신교육을 위한 경성시설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경성시설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기초상에서 학교는 또 디지털, 지능화를 교육에 융합시키고 혁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과학기술 혁신 리념을 각 학과의 일상교학 전반 과정에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우수한 교학 연구 자원에 의탁해 프로그래밍, 항공 모형 등 정품 과학기술 혁신 교학 과당을 개설하고 학과 간 특별 학습을 적극 추진해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교육이 일상에 스며들고 과정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상시화적으로 교정 과학기술 축제, 과학기술 혁신 주제 교학 연구, 혁신 실천 겨루기 등 계열 활동을 개최해 학생들을 위해 실천 탐색, 혁신 능력 전시에 훌륭한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교정 내에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을 학습하며 과학을 활용하는 농후한 과학기술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국가급 과학기술교육실험학교 명단 입선 성공은 미래소학교의 과학기술혁신교육 교학 수준이 전국 선진 행렬에 들어섰음을 표징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식으로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혁신교육 중점 육성체계에 인입됐음을 표징합니다. 이번에 획득한 국자호 플랫폼에 의탁해 학교는 우선적으로 훌륭한 교학 연구 자원, 전문과제 신청, 학교 간 협력 발전 등 정책 지지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시범 인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점으로 면을 이끄는 방식으로 전시 중소학교 과학기술 혁신 교육, 자질 교육 질적 향상 능률 제고, 등급 향상향을 추진하고 도나 기초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